0: 어디서? 허리 슈퍼 부티 어디서? 허리 슈퍼 부티
1: 아무가
0: 예스 캐리온 군투 어디서? 허리 슈퍼 아빠는 가 예스 어디서? 어 다보래
1: 아
0: 군투 아 군투 다보래 다보래
1: 군 아니 군 어떻게 로고
0: 해 예스 예스
1: 아무가 커피를 좀 모자 또 손에 걸어 미치다 그 좋은 소리 기대
0: ठीक अच्छे आपण एवं विश्राम कर पारती नर्स
2: अच्छा मो हाथ धरी टिके उठि आसंत त धीरे हां हां बस आसंत